0: 잠깐만 뛰어! 그만 뛰어!
1: 바람이 안 하구나 아리
0: 헤이!
2: 鬼子在上面，咱们在下边。英雄无用武之地，三个洞口，叫鬼子挖开了两个。等着鬼子把地道一节一节全挖完了，但又天大的本事也施展不开。
3: 走到灶口看看去。
0: 嗯，你的，你看，嗯。